Hallelujah. 우리 그림이 메라는 걸로 와. 우리 지원의 바퀴로 마다 메라는 걸로 와. 나는 뻔해. 나는 물어 마감을 뻔해. 우리 그림을 열러 와.